0: 굿모닝 프라이데이
1: DJ 달디
2: 시아 PD
3: 그리고 신희준의 얼라이브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 자, 지난 한 주 마지막 롱 위크엔드가 있었죠?
3: 네.
1: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3: 누구 생일이었잖아요.
1: 그러게요. 할머니. 여왕님에서 또
3: 왕자님으로 바뀌었죠.
1: 왕님으로 바뀌었다면서요.
2: 네, 맞아요.
3: 네, 아무튼 그분 생일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2: 네. 호주 전체가 다 생일 축하를 하네요.
1: 그러게. 그분 심지어 그분 생일도 아닌데.
3: 그렇죠.
2: 그게 어떻게 지정되는 건가요? 다알디님 알려주세요.
1: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5월달에 지난주 몇째 주였죠? 둘째 주. 둘째 주 월요일은 그 전부터
2: 네.
1: 그 퀸 버스데이로 네. 지정이 돼 있었고 그 이제 왕권이 바뀌고 서거하시고 난 다음엔 킹 버스데이로 그냥 똑같이 날짜. 근데 그게 호주가 다 쉬는 건 아니에요.
3: 맞아요. 스테이트마다 달라요.
2: 아 그런가요?
1: 네네네. NSW는 쉬었고.
3: 네. 다른 데는 안 쉰 데도 있었고.
1: 그때 퀸즐랜드 있었는데 퀸즐랜드는 평일이었어요.
3: 평일이었어요.
2: 아 네. 신기하다. 왜냐면 한국은 주마다 뭐 다른 공휴일이라는 걸 생각도 해볼 수가 없잖아요.
1: 작아서?
2: 작아서 맞아요.
3: 네.
1: 여기는 원래가 이제 주별로 독립돼 있다가
3: 맞아요.
1: 합쳐져서 연방으로 하면서 나라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주별로 해오던 것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게 아닌가. 노동절 이런 것도 날짜가 다른
3: 달라요.
1: 다른
3: 네.
2: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저희랑 그런 부분에서부터 한국이랑 네. 많이 문화가 다르니까.
1: 그렇죠. 연방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은 개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다 한 나라잖아요.
2: 맞아요. 네.
1: 여기는 연방 개념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문화도 다르고 또 어떤 체계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3: 네. 체계도 다르고 롱 위켄드면 꼭 저희는 이제 저희 아내분께서 이거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게 더블 디메리트.
1: 뭐든지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네. 더블 디메리트.
3: 이번에 6천 건 나왔어요. 뉴스에서 나온 게.
1: 와.
3: 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많이 버셨어요.
1: 벌금을 그 짧은 기간에 더블로 번 거네요.
3: 네. 대략 계산해봐도 6천 건 곱하기 한 400불 정도만 해도
1: 와
3: 어마어마한
2: 질문 있는데 더블 디메리트면은 그 주 그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 금요일 밤부터
2: 네.
1: 길게 잡아주더라고요.
2: 아, 그래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3: 롱 위켄드 해가지고서
2: 예.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진짜 뭐 피자들 네. 특히 여기는 뭐 디메리트 포인트 받을 수 있는 여유가 3점 없죠. 정도밖에 없으니까
2: 네.
1: 더블 디메리트 때 뭐 하나 걸리면 그냥 바로 서스펜션.
2: 그러네요.
1: 네.
2: 여기서는 운전도 진짜 마음 편하게 못 하겠어요.
1: 아니 뭐 편하셔도 돼요. 지키고 지킬 거 다 지키면
2: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네. 제가 아직 레드피잖아요.
1: 네.
2: 그래서 아직 운전을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아마 그 나가면 걸리면 끝일걸요?
3: 제가 어저께 소셜미디어를 봤는데 레드핀데 186km에서 잡힌 애가 있어요.
1: 오.
3: 예, 네, 요거 찾으면은 소셜미디어 그 얼굴 북 페이스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요.
1: 그 정도면
2: 어디서
1: 바로
2: 달렸지?
1: 바로 그냥 네. 그 면허 잘릴 것 같은데.
3: 그거는 솔직히 참교육 받아야죠.
2: 그럼요.
1: 그래야죠. 뭐 재밌는 일은 없었을까요?
2: 저는 롱위크엔드? 일을 했고
1: 재밌었겠다.
2: 너무 재밌어.
1: 거기도 더블이잖아요.
2: 맞아요.
1: 더블
2: 저는
1: 페이.
2: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네. 더블 페이죠.
1: 페이를 받으셨고
3: 축하드립니다.
2: 네.
1: 우리 준 DJ께서는
3: 저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일을 했고
1: 더블 페이를 주시지 않았나요?
3: 그걸 줄이려고 제가 받으려고 일을 했고
1: 그러셨군요.
2: 한국 분들은 많이 나오시나요? 롱위크엔드면?
3: 나가겠죠. 예. 어디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나가
1: 그렇죠.
3: 나가시겠죠.
1: 뭐 다 쉬는 날이니까. 네.
3: 예전에는 동네를 많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다들 외부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여유들이 다 있으셔서 그렇지.
2: 네. 외부라 하면은 호주 밖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 아니요, 이제 그 동네 말고 타지요.
2: 타지요.
1: 조금 넓게.
3: 예, 네, 조금 넓게.
1: 뭐 센트럴 코스트로 올라간다든지.
3: 뭐 그런 경우들도 네. 많고요. 아니면 울릉공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네.
2: 달디님은 어디 갔다 오셨나요?
1: 저는 아들들 보러 브리즈번 그 기간 동안 잠깐 갔다 왔고.
3: 운전.
1: 이번에는 비행기 탔어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그 하프 마라톤이
2: 네.
1: 있었거든요. 간 김에 그것도
2: 여전히
1: 참석을 하고. 그래서 뭐 아들들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저 혼자 아들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3: 그럴 때는 이기적이어도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침 인사 이 정도로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뭐 듣죠?
2: 네, 첫 선곡은 오늘 좋은 아침을 열어줄 노래 버벌진트의 굿모닝 듣고 그리고 트리비아 모닝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Alive 90.5.
1: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어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 주는 날 어데모. 예!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 합니다.
2: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3: 네. 이번 코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트리비아 모닝이라는 네. 새로운 코너로 네, 네. 지금 2회차 네. 맞죠? 하고 있습니다. 네.
1: 코너는, 지난, 코너는 90도.
3: 네. 그렇다고 합니다.
2: 지난주 반응들은 혹시 있었는지.
1: 있어요. 네.
3: 그래서 릴스로 그때 저희가 네네. 생방송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네. 그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네, 댓글 있었어요.
3: 네,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보내시더라고요.
2: 그럼 상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상품은, 네. 뭐 어떤 걸 드릴까요?
1: 뭐 좋은 성품을 선물로
2: 네, 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3: 이게 네. 점점 이제 파퓰러 해지고 하면 저희가 진짜 상품을 올가나이즈 네.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2: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준비해서 네.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이번 코너 트리비아 모닝 오늘도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2: 네.
3: 달리님 준비되셨나요?
2: 지난주에 뭐 저를 너무 의지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저 네. 뭐 사실 아는 것만 알지 잘 몰라요.
3: 일단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네. 아시는지. 그리고 오늘은 조금 논마지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제가 미리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네. 않아요.
2: 그래요. 그 네. 테스트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난이도가 연령별로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3: 맞아요. 제 또래한테 하긴 했습니다만 그분은 트리비아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일단. 근데 어쨌든 이 트리비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1: 넌센스
3: 퀴즈가 아니고
2: 실망하지 마세요.
3: 아재 개그도 아닙니다. 네. 상식 퀴즈고요. 네. 그리고 상식 퀴즈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언젠가는 좋지 않을까요? 알쓸신잡 이런 느낌으로다가
2: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2: 네.
3: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돼지는 신체 구조상 이것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1: 이거를 알아두면 언젠간 뭐 쓸 때가
2: 고기 먹을 때 써야 되나?
3: 그렇죠. 삼겹살 먹을 때 한 번씩 얘기하고 하시는 거죠.
1: 저는 들어봤어요, 이 얘기.
2: 아, 그래요?
1: 네.
3: 돼지가 답을 못하는 거.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2: 저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3: 네.
2: 뒤로 누워서 못 자는 거 아닐까요?
3: 저는 근데 돼지가 눕는 걸 많이 봤거든요.
2: 그러니까 옆으로
1: 눕죠.
2: 눕죠.
3: 아, 여기 그 이렇게, 머리 네. 대고
2: 이렇게
3: 눕고.
2: 눕지 않나? 네.
3: 저도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끼 돼지들 생각해 보면
2: 네.
3: 구르잖아요.
1: 돼지
3: 구르잖아요.
1: 네. 못 봤어요.
2: 어쨌든 뭐
1: 페파피그에서나 부르지 않나?
2: 그러게. 아기 돼지 베이브는 뭐 여러 가지를 하던데.
1: 그렇죠.
3: 맞아요. 네. 집도 짓는데요, 뭐.
2: 네.
1: 넌센스 아니라.
2: 물 들었어. 네.
3: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신체 구조상이니까.
2: 신체 구조상.
1: 저는 왜냐면 제가 저희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루한테도
3: 여기서 문제는 신체 구조상이니까.
2: 신체 구조상.
1: 저는 왜냐면 제가 저희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루한테도 이거를 되나? 왜냐면 동물이

0: 저희 가면 항상 이렇게 올려보니까.
1: 그렇죠.
0: 얘는 되네.
1: 거의
0: 네,
1: 그 늑대들 하울링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강아지는. 돼지는 그게 안 되나 보죠.
2: 정답은 4부에서 알려드릴게요.
1: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정답이 아니었군요. 네.
2: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1: 네.
2: 껍질을 까기 전에 갓 태어난 홍학, 플라밍고 아시죠?
3: 네. 네.
2: 플라밍고 색깔이, 깃털 색깔이 어떻게
3: 빨강색?
2: 되죠?
3: 빨강색?
1: 그렇죠. 그래서 홍학이
2: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홍학, 새끼의 원래 털 색깔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원래 털 색깔?
2: 태어났을 때 막 깨고 나왔을 때.
1: 알에서 깨고 나왔을 네. 때?
2: 저는 사실 이거를 압니다. 그래서 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왠지 모르게 저는 흰색 그러려고 했는데
1: 네.
0: 그러다가 시아피디님의 이 눈빛을 보고 나서 저는 검정색 할래요.
2: 검정색?
1: 검정색? 네. 아, 그렇게 튄다고? 아니 병아리들 부화할 때 보면 노랑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2: 아, 병아리는 하얀색이 있어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노란 게 아니고.
0: 아, 대구 병아리는 있었나 봐요.
2: 잠깐만. 그러면 병아리는 노랑색이었다가 네. 자라면서 깃털이
0: 흰색으로.
2: 빠지고?
0: 깃털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깃털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흰색으로 되지 않나요?
1: 빠질 것 같아요.
0: 빠지나요?
1: 네.
2: 왜냐면 털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1: 네.
2: 왜 애기들도 있잖아요. 네. 전 애기를 안 키워봤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애기들도 그 처음에 머리랑 이게 한번 빠지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아는 그 헤어가 난다고 하던데요.
1: 그게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나 봐요.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0: 저는 야, 이빨은 맞는데 머리는
1: 이는 제가 확실히 알죠. 네. 이는 유치와 영구치가 네. 태어나면서 여기 씨앗이 안에 있어요.
0: 네.
2: 잠시만요. 그거 다 우리가 겪어온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유치는 빠지고 유치는 역할이 이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자리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어릴 때 뭐 먹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치아는 확실히 그게 맞는데 다른 털은 글쎄.
2: 이것도 다음 문제로 가져오는 게 참 재밌을 것 같군요.
1: 저는 색깔이 뭐 하얀색이지 않을까.
2: 하얀색. 그리고 신희주님은 검정색.
0: 네.
2: 너무 극과 극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1: 네. 네.
2: 유통기한이 없어서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것을 지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음식. 과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 음식?
2: 네. 네.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3000년이 돼도. 유통기한이 없대요.
0: 저 들어본 것 같아요.
1: 저는 3000년 된 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근데 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1: 뭐 술이 상하긴 하는데 보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능하지도 네? 않을까 싶은데.
2: 왜 당금주 같은 거는 네네. 오래 묵혀두면 묵혀들수록. 왜 위스키도 그렇고.
1: 그렇죠.
2: 오래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보관을 잘해야죠.
0: 네, 그 어떻게 보관되느냐에 따라서.
1: 와인도 오래된 게 좋은 건데
0: 그게
1: 산패되면 안
0: 맞아요.
1: 되고.
0: 맞아요.
1: 네. 부쇼네라 그러나.
0: 네. 네. 온도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와인 얘기하니까 제일 재밌었던 게 정말 럭셔리 고급 아파트에 와인 룸을 이제 따로 넣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에 옮겨지는 것들은 이제 운반하시는 분들이 다 장갑 끼고 옮겨요.
1: 아,
0: 손의 온도,
1: 체온 때문에
0: 체온까지도.
1: 와,
2: 온도에 되게 민감해서. 네.
0: 그거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었어요.
1: 그러네.
0: 네. 뭐 여담이고요. 일단
1: 네네.
0: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저는 알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0: 네.
1: 우리
2: 말씀해 주세요.
1: 대단한데?
0: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
1: 사랑?
0: 허니.
1: 허니.
2: 허니. 그럴 수도 있네요.
1: 아, 이때도 꿀이 있었을래나요?
2: 3000년 전에도?
0: 아니, 왜냐면 저희가 스멜리 치즈케이크잖아요.
1: 네.
0: 치즈라는 단어를 제가 그 영감을 얻어서 가지고 온 게 그 구약 성경 3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2: 네.
1: 네. 그 돌팔매 아니고 또.
0: 네, 거기서 돌팔매질 할 때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다윗이 갈 때
1: 네.
0: 거기에 간 다윗의 배경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한테 치즈 10덩이를 줘요. 그리고 형들이 지금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들고 가서 고위 간부들에게 이 치즈 10덩이를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문안하라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1: 아.
0: 그거 보고 나서 와, 치즈가 3000년 전에도 있었구나.
2: 아. 네. 그럼 전 치즈 할래요.
1: 오.
0: 잠깐만.
1: 시아피님 저랑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치즈랑 술 만나가지고 한잔하는 걸로.
0: 네, 저는 좋아요. 옆에서 꿀 빨고 있겠습니다.
1: 근데 치즈에서 왜 꿀이 갑자기 나왔어요?
0: 아, 아니요. 이거 답은 꿀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2: 네. 그럼 전 치즈 해볼게요.
1: 네. 저는 술입니다.
0: 네.
2: 그리고 네 번째 문제 yes or no question인데요.
1: 네.
2: 개구리는

0: 눈을 뜨고 음식을 삼킨다. Yes or no?
1: 저는 yes 같아요. 개구리가 눈꺼풀이 없지 않아요? 뜨고. 눈을 감나?
2: 이렇게 감지 않나요?
1: 있어요?
2: 파충류처럼?
0: 맞아요. 파충류처럼 감을 것 같은데.
2: 야, 이거를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더 편할 텐데.
0: 그럼요. 아마 교과서에서 네.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2: 그럼 일단은
0: 저는 yes. 눈을 뜨고 음식을 삼킨다.
1: 이게 뭐 어쨌든 저는 yes.
2: 아, 그러면
1: 눈이 뭐, 있든 없든
2: 한 사람은 no 해야겠네요.
1: 모두가 yes 할 때.
0: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네. 문제 나갑니다. 네. 에펠탑은 여름이 되면 겨울보다 키가 더 커진다. Yes or no?
1: 키는 누가 재죠? 일단 yes로 하겠습니다.
2: 저도 yes예요.
0: 아,
1: 그러면
0: 오늘은...
1: 저는 yes로 하겠습니다.
0: 이거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 그 철도도 맞아요. 이게 늘어났다가 뭐 줄어졌다가 한다는 거죠.
2: 맞아요.
0: 그거랑 같은 원리 아닐까요?
1: 무거워서 이게 늘어나면서 내려오지 않을까요?
0: 땅이 꺼지나요?
1: 아니 아니 철이. 철이 좀 처지지 않을까?
2: 전 또 철이 든다고.
1: 키가 작아지지 않... 그럼 저 노로 하겠습니다.
0: 아, 작아진다?
1: 네.
2: 아니, 질문이 여름이 되면 겨울보다 키가 커진다니까.
1: 그러니까.
0: 아,
2: 여름이
0: 그쵸?
2: 더울 때는 철이
1: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0: 늘어나서? 네.
1: 무게가 있어서 처지지 않을까.
2: 맞네. 이거는 중력 때문에. 철길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1: 철길은 늘어날 수 있게 비워놨는데.
0: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그 은지 언니 아시죠?
1: 알죠. 초딩.
0: 초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방송 예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 안은 춥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춥대요.
1: 춥죠.
2: 네.
0: 아니 덥대요. 덥대요.
1: 아 덥다고? 아 태양이 가까워서.
0: 태양이 가까워졌어.
1: 우리 일가예요 그 친구.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요.
0: 아 그러네요. 그런 원리가 갑자기 그런 논리가 생각나네요.
1: 네네.
0: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도 생방송 릴스로 실시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댓글로 정답을 아신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정답자 많이 나오시면 좋겠네요.
0: 네. 그리고 정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부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1: 네.
0: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베이비몬스터 신곡 듣고 2부에서 만나볼까요?

0: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2: Transform your home with Heartwood Floors, proudly family-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e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3: Alive 90.5.
4: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5: 네. 우후.
4: 자, 이번 주는 건강 얘기 잠시 내려놓고
6: 네네.
4: 어제부터 뭐 큰 이벤트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5: 네.
4: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네, 이거 특집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뭐 요즘에 월드컵 많이 혹시 보시나요? 자주 챙겨서?
4: 예전만큼
6: 맞아요.
4: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6: 저는 2002년도에서 좀 소그러진 것 같아요.
5: 2002년.
6: 네.
5: 아, 그때
6: 대한민국 월드컵.
4: 아, 혹시 안 태어나셨나요?
5: 저 네 살이었어요.
4: 그래서 이번 2026년은 특이하게 저희도 2002년에도 한일 공동 개최를 네네. 했잖아요. 이번에는 대륙을 여러 개를 엮었던 거예요. 북중미.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뭐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6: 저는 북중미라고 그래서 북한, 중국, 미국인 줄 알았어요.
5: 새로운 걸?
4: 네, 기간은 어제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참가국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6: 네.
4: 48개국.
6: 네, 이게 16강이 아니라 32강부터
4: 그렇죠,
6: 하는 걸로
4: 그렇죠.
6: 했죠.
4: 네네네. 네. 그래서 호주 중계는 저희들이 한국 경기도 해줄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SBS에서 하는 것 같고요.
5: 네.
4: 중요한 거 우리 한국 경기.
6: 네.
4: 한국이 11회 연속인가? 그렇게 본선을 진출했어요.
6: 네.
4: 정말 대단한 나라죠.
6: 네.
4: 86년 이후로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5: 네.
6: 호주는 40년째네요.
4: 호주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 팀들도 좀 응원을 하고
6: 네.
4: 뭐 다행히 저희 이번 리그에서는 호주랑 붙는 경기는 없으니까
6: 네.
4: 둘 다 응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 네. 제가 잠깐 월드컵 그 저희가 대한민국이 그룹 속한 그룹
4: 네네.
5: A그룹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저희가 멕시코, 체코, 사우스 아프리카랑 붙더라고요. 저는 축구의 광팬 정도는 아니지만
4: 네.
5: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가 좀 잘하는 나라다 이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이름만 놓고 봤을 때
5: 네.
4: 멕시코 남아공은 조금 객관적으로 높을
5: 네.
4: 것 같고
5: 네.
4: 그나마 만만한 게 이름만 보면 체코인데 여기도
5: 네.
4: 뭐 동유럽이니까
6: 그래도 있어요. 강국들이잖아요.
4: 다 강국이죠. 네. 동유럽 유럽 쪽은.
6: 네.
4: 그래서 이번에도 험난하겠다.
5: 네. 왜 오늘 저희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호주 시간으로 저희 대한민국이랑 체코가 네. 네.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이루어지잖아요.
4: 네, 12시부터.
5: 네, 네. 바로 일어났는데 요즘에 방송 끝나고 바로 SBS 생방송으로 전 중계를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네.
5: 네,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길지 당연히 한국 팀을 응원해야겠지만
4: 그렇죠. 체코랑 하는데 그럼 체코를
6: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5: 그리고 호주는 D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4: 네. D그룹에 미국,
6: 파라과이, 터키에.
4: 예전 터키.
5: 네. 그렇죠.
6: 아직도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4: 그러니까요.
5: 네.
4: 쓰는 건 똑같이 쓰고 다르게 읽어달라고 하니까 네. 힘들어요.
5: 그렇죠.
4: 호주는 일요일부터 경기가 있네요. 14일, 네. 20일, 26일 이렇게 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시간이 일요일 오후 2시라고 되어 있어서
4: 네네, 맞아요.
5: 그날 거는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중 중이 아니니까 네네. 찾아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4: 축구 좋아하세요?
5: 저는 축구 팬은 아닌데 네.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챙겨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같이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뭔가 같은 걸 보면서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 펑션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챙겨서 이벤트 좀 만들고 같이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응원을 같이 하면서.
5: 그렇죠. 욕도 같이 하면서.
4: 전 땡땡땡.
6: 아 그쵸? 그걸 위해서.
5: 뭐 그렇죠. 강하게.
4: 축구 말고 또 다른 건 뭘 보세요?
5: 저는 아이스하키를 봅니다. 아이스하키는 저는 뭐 따로 그 경기를 챙겨보진 않고요. 그 맥커리 그 아이스링크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금 저는 실시간으로 그 경기를 보러 갑니다.
4: 오. 그냥 관람하러 가는 거예요?
5: 네, 관람. 네.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4: 거기는 돈 내고 들어가요? 관람도?
5: 네네. 티켓이 있고. 근데 되게 인기가, 왜냐면 호주가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맨날 가면은 맨날 좌석이 솔드아웃 돼가지고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4: 그 정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거네요. 네.
5: 그건 것 같아요. 야구도 한국 보면은 두산 베어스나 뭐, 죄송해요. 저는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4: LG도 네. 있는데.
5: 그렇죠. 아, 저는 두산 베어스.
6: 엄청 LG 하도록 할게요.
5: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게 지역별로 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스 하키도 그 지역 그 팀이 있어가지고
6: 그런 지역 팀 리그가 여기서 제일 편파가 심한 게 풋볼이잖아요.
4: 풋볼?
6: 네. 미식축구.
5: 미식축구 아니면 네. AFL.
4: AFL. AFL이라고 럭비.
6: 아 그렇죠. AFL이라고 하죠. 네. AFL, ANL, ANL. 두 가지인데.
4: 내셔널 럭비 리그. 럭비 리그가 시드니 쪽에서는 럭비 리그가 강하고 네네. 멜번에서는 AFL.
6: 네.
5: 그렇죠.
4: 그래서 시드니는 AFL보다는 럭비 쪽을.
6: 럭비. 예. 아무튼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캔터베리. 불독이잖아요.
4: 아, 거기가 불독.
6: 예. 거기 이제 경기하고 그러면은 제가 제일 무섭게 봤던 게 덤프트럭들 다 몰고 나와 가지고 진짜로
5: 덤프트럭에다가
6: 이제 뭐 신호도 안 지켜요. 깃발 다 꼽고 네. 모든 선수들의 그 이렇게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서 덤프트럭에다가 쫙 도배 가지고 덤프트럭 한 30대가 그 그린에이커 쪽에서부터 막 그냥 행렬을 했던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와, 뭐야? 큰일 이거 경찰이 이거 안 잡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진짜 광팬들.
5: 좀 위협이 느껴지는 응원이네요.
4: 근데 뭐 자기들끼리는 또 그게 취업하는 맞아요. 방법이 되겠죠. 네. 차마다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덤프트럭 아니어도.
6: 네, 아니어도 특히나 이제 그쪽 그 벨모아이 쪽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보니까 파라마타 왔더니 갑자기 일스. 장어들이.
4: 장어들이 그냥 파라마타는 일스.
5: 네. 아, 일스. 네.
4: 굉장히 힐스 쪽도 영향을 미쳐요. 힐스도 다 파라마타 일스 팬들.
6: 네. 그래서 그 풋볼이 아니라 미식축구. 럭비.
4: 미식 아니에요.
6: 럭비. 네. 럭비 경기는 그거. 근데 재밌어요.
4: 근데 네. 룰을 몰라서.
6: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5: 해보셨어요?
6: 어깨 나갑니다. 네, 튀어나가요 진짜로.
5: 아니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마다 그렇게 럭비를 많이 하세요. 네. 어린 친구들이. 그러면은 진짜 장난 아니고 한 80%, 90%의 환자들이 다 럭비에서 부상을 얻어서 들어옵니다. 맨날 그 어깨 탈골 있죠. 탈골로 와요.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뭐 환자를 레지스터 하잖아요. 아니 너 왜 다쳤어? 나 럭비. 왜 다쳤어? 럭비. 럭비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4: 저는 어깨 다쳤다길래 언제까지
6: 저 똑같이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야 참고 있었는데
5: 스포츠는 럭비는 저는 럭비를 뭐 이렇게 나쁘게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스포츠가 뭐 재미가 있겠죠.
4: 네.
5: 근데 럭비는 보면은 너무 부상이 많은 거니까 왜냐면 가서 부닥치잖아요. 가서 부닥치고 머리 깨지고.
7: 머리도.
5: 머리 깨지고.
6: 맞네. NRL 내셔널 럭비 리그 맞아요.
4: 예, 예, 자 이번에 또 우리 축구. 축구는 월드컵은 역시 우리 주장이 손흥민 선수죠.
5: 네. 맞아요.
4: 이분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어떤 계절적이나 뭐 이런
6: 시차나.
4: 그런 것들은 조금 유리할 것 같고 해외파, 국내파 뭐 골고루 잘 섞여 있다 그럽니다.
6: 네.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4: 그러게요. 16강도 올라가고 계속 또 올라갔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 네. 요즘에 2022년 전 카타르 월드컵을 봤었는데 거기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고 김민재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도 이번 월드컵에서 계속? 뛴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좋아합니다.
4: 잘생겨서
5: 그건 아니고
4: 아니에요.
5: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잘생기셨죠. 근데 저는 플레이하는 그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약간 시원시원하게
4: 똑똑하게 여기가 슛돌이 출신이잖아요.
6: 맞아요.
5: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4: 어릴 때 방송 나와가지고 오 쟤 잘하겠다라고 했던 선수가
5: 맞아요. 그 선수가 벌써
4: 정말 잘 컸다 그러더라고요.
5: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뭐 망설임 없이 조금은 이제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4: 저는 김민재. 멋진 수비수.
6: 네.
4: 유럽 선수들하고 해도 뭐 전혀 독일 애들하고 피지컬
6: 어깨 툭
4: 밀리지도 않고 그냥 쳐내더라고요.
6: 네.
4: 우리나라 선수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6: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 이렇게 넘겨보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서 진짜 현역 프로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일까요?
4: 오, 골키퍼일 것 같아요.
6: 아닌 것 같은데.
4: 아니에요.
6: 네.
5: 호날두.
6: 아니에요. 이게 일본 선수인데 미우라 가즈요시라고 60세예요.
4: 60? 현역인데?
6: 현역이에요.
4: 아 그럼 J리그를 뛰는 선수인가요?
6: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4: 60세?
5: 잠깐만. 아니 이러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왜 일본이 노인 그 연령이
4: 노령화?
5: 노령화가 많다고. 그래서 그 새싹들이 없나?
4: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저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생활 체육으로.
5: 60대가 됐어도
4: 되게 관리를 잘했나 보다.
6: 그러니까요.
4: 보통은 그러니까 골키퍼 정도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까지 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그 나머지는 워낙 부딪히고 하니까
5: 공격수네요.
6: 맞아요.
4: 심지어
5: 골키퍼 아니에요. 공격수예요.
4: 와 그분 기록이 궁금하네요.
5: 대단하신데?
6: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나보다 밑에 다 비켜.
4: 그러니까 거의 그 사단장님 축구처럼. 네 우리 그러면은 방송 끝나면은 이제 첫 한국 경기가 있으니까 승패 몇 점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5: 배팅 해볼까요?
4: 배팅 저희끼리
5: 저는 일단 한국이 이긴다.
4: 네 당연한
5: 한국이
4: 거고
5: 2대 1로 이길 것 같습니다.
6: 제가 하려고 했는데
5: 저 이미 했어요. 저 이미 테이큰된 거는 안 받아요.
6: 오케이.
4: 우리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쭉
6: 먼저 가세요.
4: 양보하는 거예요.
6: 아 그럼요. 네네. 아 제가 먼저요?
4: 네네.
6: 아 저는 그러면은 2대 0
4: 2대 0으로 이긴다?
6: 네, 한국이. 네.
4: 자, 그러면 저는 1대 1 무승부.
5: 네.
6: 야, 이건 진짜로 근데 나중에 진짜 1대 1 돼도 야, 신기가 있다, 맞췄다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4: 오, 그렇죠. 남은 거 그냥.
6: 네.
5: 남은 거, 맞아.
4: 첫 경기를 잘하고 승리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왠지 몸이 덜 풀리고 하면은
5: 첫 경기라서
4: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 그래도 뭐 누구 하나 안 다치고 좋은 경기 하면은
4: 길게 가야 되니까요.
5: 네.
4: 자 이쯤에서 저희가 빠질 수 없는 노래가 있죠.
6: 네.
4: 우리 오 필승 코리아 윤밴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Live 90.5.
1: 오 필승 코리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 월드컵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럼 예전에 지났던 월드컵 네네. 얘기들 한번 나눠볼까요?
2: 네.
1: 시아 PD님 4살 때 봤던 월드컵 어땠어요? 우린 그게 제일 강렬하게 남아있는 월드컵인데.
2: 아, 그래서 더 아쉬워요. 왜냐면 그게 제일 막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럼요.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1: 그렇죠. 처음이었고 아직까지는 그까지 못 갔어요.
2: 맞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그 사건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3: 그래도 네. 그 시대에 계셨으니
2: 있었죠.
1: 그러니까 네. 어디 엄마 아빠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요?
2: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빨간 티 입고 그 광장인가 네, 어디 네. 가서 같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가 너 기억나? 너 이거 데리고 갔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이나 이거를.
1: 뭐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2: 사진은 봤었어요.
1: 근데 가긴 막
2: 이거 뭐지 페이스 페인팅 그거 네. 다 하고 갔더라고요. 그 빨간색 두 건 쓰고 네. 다 했더라고요.
1: 하긴 그 당시에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 뭐 전 국민 정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한국의 어머님들이 축구를 모르는 어머님들도 오프사이드가 뭔지 룰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요즘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4: 그래도 우리나라의 축구의 전후가 2002년 월드컵으로 나눠지겠죠.
1: 그럼요.
4: 정말 역사적인. 네.
2: 어떠셨어요? 그 두 분은 2002년 때.
1: 어마어마했죠.
2: 호주에 계셨나요?
1: 아니, 저는 한국.
4: 저는 양파 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1: 군대에서. 근데 그때는 네. 군대도 틀어줬을 것 같은데 네, 경기 있을 때는
4: 틀다가 이제 그때 저희 대대장님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세요. 근데 뭐 우리 대대장님이 오픈마인드여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모든 국민이 거의 뭐 진짜 일세기 한 번 있을까 말까.
1: 그렇죠.
4: 그래서 모두가 이제 보초병들만 진짜 정말 빼고. 다 와가지고서 부대 내에서 커다란 전광판에다가 다 같이 경기를 이렇게 관람하던.
1: 네. 네.
4: 하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짬이 안 돼서 밥을 하고 있었던.
1: 어이구.
4: 함성만 들었어요.
1: 와.
4: 네. 근데 그래도 그 들리는 함성만 들어도 어우 괜히 신나는 거예요. 네.
2: 그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라이브로 그거를 4강이면은 4등이잖아요. 못해도.
1: 4등했죠. 딱 4등이에요. 그러니까 3, 4위전 터키한테 3-1로 지는 바람에 네. 4등했어요.
2: 제가 들었는데 그 4강이 저희 그 한국 최초로 제일 높이 올라간
1: 그렇죠,
2: 거고
1: 맞아요.
2: 그리고 그 터키전에서 제일 빨리 골을 먹힌
1: 그 이란 만신이가 가자마자 공을 뺏어서 11초
4: 맞아요.
1: 12초
4: 맞아요.
1: 오 했는데 벌써 네. 이거 지난번 경기 리플레이를 보여주는 건가? 네.
4: 아니 진짜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름까지 알고 계시죠?
1: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 그때 저는 그때 에버랜드에서 이제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2: 네. 에버랜드요?
1: 그러니까 친구네랑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도 그 장미 광장 옆에가 넓은데 네네. 전광판 걸어놓고 거기를 하는데 시작을 했어요.
4: 네.
1: 이제 막 응원하잖아요. 네. 두둥 두둥 두 이거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인데 네. 발로 너무 찬데 놀래가지고 네. 저음이 뭔가 공명이 네. 그래서 오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뭐 한 바퀴 돌고 오지 하고 나갔는데
4: 오니까 한 골 먹혔어.
1: 갔다 오니까 2-0인가 그랬어. 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 저는 해당 경기가 을룡타가 나왔던 경기 아닌가요?
1: 을룡타는 그 전에 나왔을 거예요.
4: 아, 그 전에 나왔나요? 네. 네.
1: 을룡타.
2: 을룡타가 뭐 그 선수 이름
1: 이을룡 선수가
4: 상대방 선수한테 너무 좀 이렇게 얍삽하게 부른다 그래가지고 네. 뒤에서 이제 한 대 빡 친 게 있어요.
2: 네. 아 그래요? 네. 또 짤로 찾아봐야겠다.
1: 물론 뭐 스포츠맨십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 다들 통쾌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워낙 못되게 해가지고
4: 맞아요.
1: 애들이
4: 맞아요.
2: 네. 시즌 때.
1: 그러면은 우리 시아 PD님은 기억나는 월드컵이 뭐가 있어요?
2: 저는 최근 게 아무래도 기억이 나죠. 카타르 거.
1: 카타르 거.
2: 카타르 거. 왜냐면 저는 그때가 호주 와서 처음 본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펍에 가서도 그 틀어주더라고요. 핑펍 가서도 막 틀어져 있고 해서 그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 주장으로 나왔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4: 아 맞아요. 그 앞면 저번에. 그때 한번 다치셔서 가지고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안와 골절이 와가지고 네네. 수술을 받아서 그걸 한지 모르고 괜히 좀 요즘에 케이팝 느낌으로 오다가 약간 패션 이런 것도 막 어, 스포츠에도 패션이 좀 있나? 이래서 주장이잖아요 또. 네네. 그래서 요즘에 캡틴 주장 그거 그쵸. 뺀지 달잖아요.
1: 완장.
2: 어, 완장. 어, 그거 대신에 저는 마스크를 쓰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또, 아, 또 소니가 또 새로운 트렌드를
1: 쇼맨쉽
2: 하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막 땀을 엄청 흘리고.
4: 네. 맞아요.
2: 그게 생각해보면 힘들잖아요. 같이 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때 어, 골절이 와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끼고 부상 투혼을 했던 거잖아요.
4: 맞아요.
1: 우리 한일전 때도 김태형 선수.
4: 아, 머리에 싸고.
1: 그니까 그때 이걸 했었어요.
4: 그 아, 그 한번 마스크? 비슷한
1: 네,
4: 거. 네.
1: 네, 네. 그, 그때도 안하 골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경기 중에 다쳐가지고. 이걸 끼고도 또 열심히 뛰셨던 선수였는데 그랬었습니다.
4: 네.
1: 축구 응원할 때 뭘 해요? 뭐라고?
2: 어, 어. 저는 아 예전에 저는 이제 응원 혹시 관람석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1: 최근에 우리
4: 최근에 저희 어, 그
1: 우리
2: 아, 아시안컵 여자 축구
1: 여자 FIFA 어. 네, 아시안컵
2: 그때 가서 똑같이 우리 그 응원가 있잖아요.
4: 네.
2: 대한민국
1: 어, 그럼요.
2: 그거 똑같이 하죠.
1: 똑같이 하고
4: 노래 부르고 오피슨 코리아 부르고
1: 맞아요.
4: 근데 그게 2002년도에 그걸 우리가 경험해서 그런 고유의 응원곡이 있다는 게 진짜 멋있다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1: 다 알고 있잖아요.
4: 네.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북소리 하나만 나도 다 따라하니까
4: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2: 그럼요.
4: 네.
1: 그래서 호주 저, 그때 관중들이 저희보다 뭐 몇십 배 더 많았는데
4: 6만 명 대 500명이었죠. 거의.
1: 근데 뭐 저희가 그냥 응원으로는 완전히 이겼으니 압도를 네. 했으니까 호주 관객 그 관중들이 그때 쿠퍼도 그랬잖아요.
4: 맞아요.
1: 굉장히 감명이 깊었다고 네. 한다고.
4: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결승을 가진 못했지만 일본 호주 결승전 할 때
1: 네.
4: 호주 그쪽 청에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한인애한테 와서 그 응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었던 걸로 전 네, 얘기 들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그 응원단이 이번에 저 북미로도 가시겠네요.
1: 아, 붉은 악마? 어, 그분들은 당연히
2: 네.
1: 아시죠.
4: 요번에도 그 아시안컵, 여자 아시안컵 응원했을 때 붉은 악마에서 오셨어요.
1: 그죠. 그때 오셨죠.
4: 오셔서 북이랑 다, 그러니까 기증하고 가셨어요.
2: 기증.
4: 네네네. 네. 응원북.
1: 그러니까 이번에가 어, 브리즈번 쪽에서 두 경기가 있었고 네. 마지막 경기가 이제 예선 경기 시드니에서 있어서 브리즈번 응원하시고 시드니까지 왔다가 네. 이제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2: 제가 듣기로는 2002년 월드컵 했을 때 여기 있는 한인분들이 다 타운홀에 모이셔가지고 응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1: 어, 저는 없었어. 스트라스필드 광장에 모이지 어, 않았을까요?
2: 거기서도 모이고 타운홀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그 시티 그 센트럴부터 해가지고
1: 네.
2: 그 마칭도 했었대요. 그 정도로 그때 여기서 이제 자라왔던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그때 보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어, 한국에 대해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니까
4: 2005년도까지 그랬어요. I'm from Korea 그러면 노스 사우스 그렇죠. 물어봤었어요.
1: 그때만 해도 진짜 미사일 그 김정은이 더 유명하고 그랬었어요. 노스 쪽이.
2: 네. 아 지금도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웨스트라고 해요. 그냥.
4: 네,
1: 어, 그렇군요.
4: 빼먹을 수 없는 거. 명장면.
1: 명장면.
4: 네.
1: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어, 그 뭐야 PK 마지막 홍명보 지금은 감독님이죠.
4: 아.
1: 홍명보 선수가 다섯 번째 키커로 골을 차고
4: 스페인전이었나요?
1: 네. 넣고 네. 그 호아킨이 실축하는 바람에 네. 홍명보가 넣으면은 그냥
4: 이기는 거였어요.
1: 이기는 거였어. 딱 넣고 이렇게 팔을 쫙 펼쳐가지고 그렇게 웃는 홍명보 처음 봤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2: 아, 그래요?
1: 와 너무 감동.
4: 네.
2: 신희준님은요?
4: 저는 딱 두 개 써놨는데 일단은 저게 안정환 반지 세레모니.
2: 로맨티스트.
4: 네, 네, 그래서 그건 많은 분들이 따라했던.
1: 네. 네.
4: 그리고 이제 가장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박지성 선수 골 넣고 포르투갈전인가요?
1: 이거?
4: 아니요. 히딩크한테 뛰어가면서 아, 안기는 거.
1: 네.
4: 그래서 CF도 많이 나오고 짤도 많이 나오고
1: 네.
4: 되게 많은 것들이 패러디가 됐던. 네. 그리고 이제 히딩크 감독의 이게 손가락 하나 쫙 하는
1: 네.
4: 거.
1: 네.
4: 그게 최고였죠.
1: 그 장면에 숨겨진 장면이 히딩크 감독님 주변에
4: 네.
1: 박항서 그 당시 코치님이셨어요.
4: 네네.
1: 박지성이 쫓아오길래 기다리고 계셨어요.
4: 아.
1: 그랬는데 쫓아와서 히딩크한테 안겼어요. 네. 그래서 아마 박항서 코치님이 엉덩이를 한번 때리는 게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4: 깨알인데.
2: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안 해.
1: 그게 그 다음에 박항서 감독님이 그 베트남 가서 국민적 영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무슨 뭐 연예 프로들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네네. 얘기 중에 한번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그러면 축구를 볼 때 매번 하시는 말들이 있나요?
1: 아이야.
4: 저는 진짜로 가즈아 소리가 그때 나와요.
2: 아, 가즈아. 네, 맞아,
4: 우리가 갑자기 막 수비하다가 네. 볼 뺏어서 이제 갑자기 공격 치고 나갈 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모르게 느꼈던 거예요. 가즈아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2: 저는 진짜 좋은 말을 하고 싶거든요. 아, 좋은 말, 와 잘한다 이렇게 하고 네네. 싶은데 이게 몰입이 되면은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맨날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많이 저는 들은 건데 막 그런 거잖아. 밥만 먹고 뛰는데 내가 뛰어도 잘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1: 욕은 하지 않나요?
2: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심판 돈 먹었다. 그런 거. 뭔지 사실은 아니야. 사실과 관계 없어.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1: 예전에 2002년 우리 월드컵 하기 전에 네네. 주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할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네.
1: 저 심판 매수한 거라고.
2: 맞아요.
1: 되게 편파 판정이고 네. 억울한 맞아요. 걸 많이 당했었으니까.
4: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2: 맞아요. 아, 그 왜 관중석에서 보고 계시다가 한국인분이신데 잡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찍힌 거예요. 근데 음성이 없으니까. 근데 입 모양을 사람들이 다 추측할 네. 수가 있으니까. 네. 그쵸. 근데 그걸 추측을 해봤더니 저 심판? 돈 먹었네? 그 다음에 비속어. 이게 다 사람들이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4: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입모양 보니까 신발을 찾더라고요.
1: 그렇죠. 신발 끈도 찾아요. 끈도. 그렇게 또 계산기가 필요한가 봐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 네. 저 해보려고 만약에 두 분이 내가 축구 선수다. 그러면은 내가 벤치만 지켜도 연봉을 받는다. 네. 아니면은 1분이라도 아니다 마지막 5분이라도 출전을 하더라도 나는 뛰고 싶다.
1: 저는 벤치만 지키겠습니다.
4: 네.
2: 축구 선수인데?
1: 그럼요.
4: 예. 네.
1: 연봉 똑같이 준다면서.
4: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초반에 오래 가고 싶으시다고.
2: 아 오래 가고 싶다고.
4: 네. 네, 저는 뛰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2: 네. 저도 뛰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못하더라도.
1: 그럼 두 분 뛰시고 저는 네. 응원하고.
4: 아 될 수 있겠다.
2: 뭐가요?
4: 감독님으로 계시면.
1: 그럴 수 있죠. 감독이면은 더 애가 탈 것 같아요.
4: 그렇죠.
1: 차라리 내가 뛰고.
2: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경기장에서 직관하고 하기 아니면은 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보기.
1: 저는 경기장에서 치킨 먹으면서 직관하기.
4: 세 개 다네요.
2: 아니요. 잠시만. 지금 옵션이 없잖아요.
1: 아 그래요? 치킨이 옵션이에요 지금?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2: 그래서 치킨을 포기하고 직관을 하느냐 아니면 치킨을 보면서 직관을 포기하느냐.
1: 에이, 아무리 그래도 치킨보다는 직관이죠.
4: 제가 예전에는 집에서 본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 그 아시안 축구
1: 너무 재밌었잖아요.
4: 진짜 재밌었어요.
2: 저는 직관 아직 안 해서 치킨인 것 같아요. 네.
1: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맞아요. 우리 한번 꼭 같이 모시고 갈게요.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껴봐야 돼.
2: 근데 저는 그 보면은 너무 공이 조그맄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1: 아니.
4: 잘 보여요.
1: 잘 보이는데 너무 잘 보여서 여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어. 네. 그런 단점은 있는데 이 주변에 공기라든지
2: 이런 공만 가지고 있는 사람 보인다고?
1: 이런 필링들을 현장감을 느껴봐야 돼요. 콘서트 가는 이유랑 비슷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1: 그래서 네. 가서 치킨 먹는 걸로 합시다.
2: 네. 그래서.
1: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은 누구를 응원하던가요, 우리 신희준.
4: 아 한국이에요.
1: 한국.
4: 네.
2: 당연히.
4: 네, 저도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약간 빈정상해서 나 저쪽 갈래라고 하는데, 야 그래도 넌 깜짝 머리잖아.
1: 그렇죠.
4: 네. 지들도 이제는 알아요. 네.
1: 그래서 우리 막내도 계속 데려갔잖아요. 애도 한국을 응원을 해요. 근데 엊그제 지난주 아니지 이번 주구나 여자 축구 마틸다가 평가전이 있었나 봐요.
4: 네.
1: 거길 또 가자라고 응원하러. 그래서 호주 쪽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 뭐 이기는 편. 이기는 편 내 편.
1: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월드컵.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월드컵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주 정도 네.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우리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16강, 8강, 4강 또 한번 신화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팀 화이팅! 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들으면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